0: 공부 감사 수수 공부엔 바이쇼 누구 감사 제야
1: yes
0: 공부 감사 따라 비비 우리 따라 때 자수시 어 뭐야 이 공부 이런 그런 어 가랑 이 뭐 지도 공부 감사
1: yes
0: 가랑은 뭐 누구 지수시 나는 마사 어 뭐 지니 좀 약해 그런 급수한 거 할래 이 뜻들이 또 할래 할래 거 안 할래 거 안 할래 말아 말아 맞아 또 못 보고 있는 말 더 그러고 상관이야 또 아니 누구 뭐 또 나 말아
1: Yes.
0: When you and I must be by here, line not by you.
1: A woman.
0: So,
1: Kongwe Mising Wesley and John Kenwa Kori Rikab Simbiri
2: Kongwe Mising Susi Embaranda Nga Rigo No Kongwe Nga Fini Susi
1: Kongwe
2: Ane Aparchi Nihye Toro Angirtoi Gitaane Ego Mano Enyo Ale Nige Shang Agi Miore Kabisa Gebo Ane Achame Kabisa Elege Maite Susi Kontroik Tu Gunde Man Goyam Nage Kabisa Kutoret Kishang Ano
1: Iman
2: Shang Ano Gigo Su Wogan Iman Ago Etkai Tu Gunde Tore Tote Vi Ogotane ne kwa ke bigitoro ite achaba si kunon to ite tore ni shanga nge tinne ye ti tai to ala nge ta gore chi na gembu ave gore sta no ina kuru ele raya to mi ni nge lio ole jo ye tor ge mi no ka pesa go tele skore ga mi si bano jo dire butai ron de ji jet
1: kungai ja
2: ga ap kunon de no nge ne ti tu gun de ni ga ka si gore si ndi ye
1: kungai mi sing kungai mi sing na maman Kenyurun Chide Newton, Asigewegen, Ketestat Tugul, Kibagenge, Kimyet!